0: 시부, 거리니 띠니 옴식 노 알람은 마사 캉다바 요카레 턱질레가 왔어이 와림 왕바 푸나짜이나바 마콩마코 떼나라바니나 반짜이에따 핵무비자 알판바 마시드 타우나 파드나 레이레 마시 뿌나마가시 이몽 이몽독이 마카본바니 하이바시 마코이 까리 마타 캉다바니 하이바
1: 오카리노 마이 바봉나 사나토 미코이다 짜삐루라가 무롱무롱 손드나 락비리바시고 사나토 미나 펌무 따다 하이나카 하이락드라고 사가 탁시 하이드라고 하이미
0: 까리노 마마 능기 꼬시기 왕왕도 마우사 능기도 타독드리브로
1: 오카리노 마이 바봉나 하이비레 이바두나 나 탄타 무롱무롱 손바두다 하이자바니
0: 능나 마름이 캉캉드나 오이엣 낫바오 이따 했다더바
1: 아도 카이데오라게 하이미
0: 아이 코이 레카이시드 떠오리바시부 좀으로 유연바디 탱다바 탁바디 탱바 마이라 바이비두나 까다이레 짓크라바 카이너 기법의 사싱두나 까다이들랑 색크라바 아우직부 마이라 바이비레 이리바로
1: 오 마이 바봉나 딱비리바 쿠디막로이나 쭈미에 아두부 마나팡라바 사마시나 까나나 따비가니 아이 수쿠이다 우사과뚜나 레이리바니에
0: 그럼 뭐 마땅기노 하유하유 마마 따바자브리징시
1: 빨리바 사카시디 하이닝아이